0: 다시 미스터 사건을 나타나 월카드 과야
1: 가나이라 부이 가나이라 오빠니키 암만 미스터 그 이가시에서는 안놈까
2: 뭐 너희 사건 사라는 아니야 아니야 가나이라 하와이 과야 바 알케이리 버치
1: 영어 마타사 야크마도 그 벌카드가 버치 서보로 과야 바 알케이리 버치 타나 쩌라 한칼리 타나 과쩌라 이와
3: 영우와 야크마타 같은 아카나이라 아보케리스 그마 서보로 쇼과야
2: 서우라 그마 서우라 그마리 가와 마 서는 버시
1: 야크마타 그 구주타 암말리 데 미야 군과요 이코 카마 사나 쿠네미 일미 다 디니 쿠키나 라이와 바타 다와 다 자라 가라 사타
2: yankuwa kar ka bari ka yadda zama kuma rika a duniya
1: matasan ku tashi ku guji shan kwaya rayuwa ta kudari idan ba ka tare da ita ba wannan sakon fadakarwa ne daga mai saje fassarar fim Bauchi a tare da taimakon gidan rediyon biya

사탄신이 성으로이라 쓰인 우다 우구시다 그지 소나로 다가난지도 다가난버리는 보지 아사라리시는 구사랑라이와 원다 외매치시는 비수고미사라로 나는 둘라다림사랑 더 쉬어보고 이다 아랍이 아랜자 보고 나치